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马里小尾巴。
1: 我出去啊，你看那位我亚国个老妹，我来那个。人呢？你去拉长木苗的个切位，拉好阿娃比车倒过来，还把亚家的位你看的把那哈呀？他妈车子个马古，拉国家的嘞，啥都叫阿的个不配的。